0: 과거 물 권장의 주인 씨.
1: 과거 물 권장의 주인.
0: 과거 물 권장의 주인 세명이 좀 좋은 포인트 샷을 해주시오면.
1: And that's negative.
0: Yeah, Roger, that's Qualcomm. We're going to take it to, we'll now become has bridge control.
1: Roger, has bridge control.